나나서 뭐, 무그 대사 티니부, 우리가미 아니과마과 나소디유니 아리리 누대동냥아 타사시 이지마 니사싱아 무제사니아 아마마과 누대니코라수정아 누대세마오주니아스 누대티니부부 누제라소디우조칭아 우레호하마티니 치랑와 베마니에 아디 루베마 쇼와티크티크아 루니마 오흥아베그 你夸实力哇，阿姆尼扎提图，莫提图，白马，让他干来。

나나서 뭐, 뭐그 대사 티니부. 우리 아미, 아니과 마과, 나소 디유니 아리리 누대 동행아. 다 사시, 이지마 니 사싱아. 무제사니, 아마 마과, 누대 니코라 수정아. 누대 세마오 유니아스. 누대 티니부부 누제라 수디오 조징아. 무레호 하마티니, 치랑와 베마니. 아디 루베마 쇼와 티크 티크아. 루니마 오흥아 베그. 你跨十里哇，阿姆尼扎提图，莫提图，白马，娜娜嘎嘞。

나나서 뭐, 뭐그 대사 티니부. 우리가미 아니과 마과 나소디유니 아들이 누대동냥아. 타사시 이지마 니사싱아. 무제사니야 아마 마과 누대니코라수정아. 누대세마오주니아스. 누대티니부부 누대라소디우조징아. 우레호하마티니 치라와 베마니에. 아디 루베마 쇼와티크 티크아. 루니마 오흥아 베그. 니과 실리와 아무니 자티토 무티토 베마 나나가래.

따라 수보 농리사 배수 리수무과 과수 티티유마니에 미에디엔 로미무과 무과과구 리리무과리냐캉보샹과마티용아 키토타 이니에 종과과 치나스 종과과 인다마 흐나니마레니와레와 키마부자 무과 티티주마부과 무과 티티주마니에 위시종루 무과과 때려공이대과그니 미배수 티우과송아 아무냐제수 이니과자로 요무요로 벨로 티티주마 나나가래